0: cussing, cooking, flexing, fucking, whoop.
1: Not a chance, 세상은 entropy, 인생의 pattern, 예, 좋은 나의 curse.